0: 난또 미쳐도가 봐지 조리 주와
1: 조리
0: 못냐 봤다 보선도 뭘 우리 모하마리 에서노스터 꼬리 뿌너 허스티나너
1: 거래
0: 에 라저 두 벌러 라저 어찌 경탈에 에서노의 사선으로 뻗치시너라서 불어나 호일람대 호일루허라서
2: 다 버릇기 살아봐이나
0: 로저터 조연티 아시 우퍼스티터

0: 예산마도 손이 어떤도 끌어오였수. 안배 아저석으로 저만의 언하하라에 물었다. 세만하고 못하고 전에 프로티니디 스타니어 물었다. 백띵구에 타고 포타오. 아이, 둠해 세히 꾸스지도 마노. 안배 부채고 놓쳐.
1: 모긴도 좀더 굳이 내바로 나이
0: 어디 아좀 믿어 고타 버스티나는 얼어 비스누구 내 물도벽 뛰기 버리 진리나이 좀 뱉게 버리 물도 해라
1: 어넥 긴 버전도 안 묻고 아하러 밀리 놓으라 기치 뒤 남 뱉어 저 빛가와 잡고 놓고 따버려 짝구나 벗들어 시제이 가이 긴또 허스티나 라쩌레 짝군다 사거 못해 너밀런데 암배 버자 라스터에 쿠쿠라마너가 상거래 컬리포트로 짜디바람 허걸 디네 데키바 쿠밀라 쿠쿠라마네서 우체스토 쿠아하라 거리디전디 에봉스테히디너 싱거더라 손목하래 쇼다라 쫄라 쏘이나 파리 암배 쫄락 떼거걸로
0: 다히키 빠락 떼거걸로 에하 에코 구루토로 오퍼라도
2: 어떻게 구루토로 머니마?
0: 수원도 주거래 어나 하람으로 뛰오 걸어버라죠, 걸어버라죠. 두터, 애하고 아우터의 소리
1: 뛰어. 아우 꼴꼴 던져지 뛰어. 뭐 걸어서 삼라트고 복캡 거라나히. 마티 한디 비터의 겸허타고 더리 럭키야 빠이. 앞으로는 테스트 거르자. 긴또 머네라 꼴커 삼라트. 겸허타로 마티 한디 제때 벌에 반기지워. 뭐 벌이 키우다 떠뺏어 머네 떠먹고 오찜 사스티다메.
0: 세학도 애고 소리디요 소리디요 둘이 타라 소리디요
1: 자라 세그라 자라
3: 베스
1: 무자우치 긴또 마네락 무르크 삼라트 에 언하리 무라카라 라티 파히야 수치 모 버리 어버리 토로나 하라 크리스토 무르타 백티만 그룹 구토